0: 엄마 역시 그러네. 엄마 그렇게 좀 왔다 왔다 부사 왔다 갔네요. 딱 돌아온 쪽까지 갔네요. 달래 들는 로폰 칼라 개이 빰빠 고춘 거다 다 칼라 들이야 라이트라고. 가르비 오고 있고 만나이 만들이 오고 있고 이나 될 빠져 있고 매도 그럼 칼라 빠져 있고 갔나 칼라 합이 오고 제시 와 벌어서 바꾸 개이처로 온고 진유스 만난 분나 수위도 들고 있고 만나 와서 오고 있고 가르비 그래 빨리 들어오고 바쁘고 있고 빌은 마마 스스로 그만해 말라 마마 스스로 기계 호어진 주가 고라카도 선생님이 뛰구나 아프에 왕고 생일을 두 번을 아프에 꿰지라 마인 꺼워지 아프에 왕지 마마 스스로 맨날은 가서 가이게 맨날은 가서 깨워 왕구나 왕 마마 스스로 괜히 뛰고나 깨워왔고나 깨워져있고나 구슬도 아프려고 파이고나 아프려고 그렇게 마스티케이로 만나이 메이크업 스캔쥬 아이고 새끼부 만난 깐쥬 깨고 안 깨는 가래핀 깨고 가래핀 비쇼코 이고 생일도 제이토 하물 아프려고 깨고 맨날 커워이기 아프려고 깨고 마스티케이로 맨날 메이크업 사고 맨날 Chao, maybe wasn't fin de tierra.
1: Bien, muchas gracias, señorito. Tranquila, mamita, tranquila.
0: Ay, mamá, por favor, apriame, mamá.
1: Bien, justamente son las palabras de la señora también Lobón, quien en estos momentos.
0: ¿Qué hay tan calle pichocabón, guay? Guay, me al país que te quitabón.
2: Caseras, caseritas, ya empezamos con la campaña de promoción. Tenemos tortas desde 25 soles personalizadas con todas las decoraciones. Contamos con todo tipo de bocaditos personalizados. Nos encuentras en la pastelería Boris. Contamos con delivery gratis a todo Charbobacho y comunidades. Estamos con novedades en pedestales, mariposa, carrusel, acrílicos, aves totalmente iluminados. Listos y preparados para llegar hasta tu promo. Ya saben, contactos a los siguientes números.